0: 학교 도출하니 너무 사장님.
1: 아, 그럼 유기성이 있습니다. 지금 사장님.
2: And left show Peacock tied up in the yard for approximately a week with forget flying. Here's number 7090. Check MDT for other officers if you have.
1: Yeah,